0: 무슨
1: 내가 봤을 때 사이대클라면?
0: 예, 맨은 뭐 사이대기 주로 왔지매. 중에 뭐지 매월든 어이를산 못 말리대 갈리대.
1: 그래서.
0: 왜 중에 도구로 치는 와이와이 갈리대. 왜 뭐지 어르신님 기쁘시고 갈리대 저 그래. 왜 어우 옛딘 저희도 무슨 의게 이 말로 갈리대. 왜 있어? 근데 왜? 디셈